0: rūkāñśe zēche, o thāre inni ngōpa tsōpa tāng sāngjīpa nzāpan zēche chāde yāre. Chēsāngā, chī ngārāñśu zamuñi tīkāngi, pēshī chī chūjū mānggū chīgī, tā tāmbā tīsū tē lūjū tī rābū rābū chīgī, chī kāshē nzēche wā rābū. Tīndē kī lūjū tā tūmbā chī rābū rābū mānggū yungudu wā. Tī nāngā chī rē sāngchīngī, chī tāmbā tētā tī jēntāng sōsū, inni rāng rāng chūlū tī ñamnī chēpē kato līyā dūrū dōs tē guā chīgī. Chī pīgī kāchē sūyāsē rū kīndi mēpē chēchē kīnyē kēmni pē tōpa nīyā rāwā tēyā tī hēchī mēndrī pē rē sāngchīngī. Kāpīrī ngā rāng zū tāmbā chīmdā ngē nāmjī shū tīgī, ngē tī yāng yāng shē tīgī, kūlē tī tāmbā kātīn chēngī kīn. Nāng zū tēmbē chēnā tī yī, jēmdēn tē lē kiāng bē sōnām chē kā sōrbī chēchē, nāng zū tē lē chē tēn tē, dāgā ngā nē, nē, thāpā tā sōmchē kīmē gōpā tōp tō rē yā tī, nōng zū chē pūshā rē shā.
1: So if we look at the life of the Buddha Shakyamuni, who was a teacher of Buddhism, we will notice that Buddha went through a certain process of development. He gave up the comforts of his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 monastic way of life, and also went through a period of 6 years of ascetic spiritual practice, and as a result of which Buddha displayed the act of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So we can see that in the life of the Buddha is exemplified a certain principle, the need for hardship in one's spiritual pursuit. And this is also true of the life of the teachers of many other spiritual traditions. If you look at the lives of these great teachers of the world's religions, you will see a certain similarity. One important similarity is that all of the examples, the lives of the great teachers, exemplify the need for pursuing a spiritual path through hardship. And I think this has a very important significance, a message. The message is this, that the followers of these teachers, if they wish to attain the spiritual aspiration, spiritual realizations that they aspire for, then they really need to go through a process of hardship and perseverance. Because sometimes, and this is what I also believe, think, and also I often tell people, that sometimes there is a tendency amongst the followers of the Buddha, for example, the thought somewhere in the back of our mind that, yes, Buddha really did all the hardships, he went through all of his hardships to attain enlightenment, but we need not do this. We can somehow attain enlightenment by not giving up the comforts and luxury that we are attached to. Somehow, in the back of our mind, there is probably a sense that we are more fortunate than the Buddha. Buddha had to go through all of these hardships, but we can attain the same level of spiritual state, but without the cost of having to go through hard asceticism and endure hardships as the Buddha did. However, this I think is wrong.
0: ngoba zoba sangye ni thoma ini yu waranasi liya ini chungko thangpo di kwa nangyi bari denpa shile tsamdi ini ngo chungko kwa nangyi.
1: So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 Buddha, when he first began to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at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0: Tandi sangye ge chöge pe rumshi da Buddha resha.
1: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0: Chene da jumden de rangni ene kimne kimme ba jobdu chungni rangjung gwane da nyabar zogona dene ene je korngade 꾸시고 니네 알아서 지 코로나 가지도 돼야 이니 가서 우리 그게 이신건도 주니 지 되게 타네다 저도 중세 간다 좀된 데 담바랑니다 아니 콩 콜 소디디 팀네 팀이 뭐 저도 중어 상주를 내야 되게 차 되게 가래 도스 전에다 남배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담배 나리야 저중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바 진주 뺏음 차디 가서 그게 괜찮으면 차 되게 가래
1: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0: That didn't matter. 전에 와다 줄때 되게 아니 그게 가시고래 뒤에 아니 라랭 거리디 아니 거기 가서 결혼주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돌이야 아니 좀 내달이야 걸로 쉬고 채 도시는 좀 내게 마 잡는 게 능는 게 아니 방라 두두 샤워래 쓰는 소화제단 두스 샤워래 잡아든지 시키고래 따와든지 시키고래 쓰네 따와든지 테디 마침 된 되겠다 마 그도 그도를 막 깔로 붙는 게 능는 게 전에 또 전에다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전에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대바실이야 대바시 남샤지 시베 타네 다 라링게 이르잖아 아니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달라 타마르이니 가시고 그게 신의 주비아지다 대내이니 상동 주비아지 제다 신의 주비아달이야 신의 그게 심 지지관이야 바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근데 인도 지 거배년 볼이야 타마이니 믿고 거미야 믿고 거미야 다가는 신기이니 에니 미두바 가소르다 랑그 류네파 에니 지 페나 서식기르 가고 미팅에서 되고 지 된대기 마고 미야디 얘기 간다 괴뱅이 뭐 해지 지기 여사래 되네 에니 미그네 파트 미두베 다 킹르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드 전에 야 초드 유르잖아 갈래갈래 에니 미그네 차르차르 등도와 미진 이게 민정 대자할 옆에 루버 참어주 써야 때문에 도우시네다 미진으로 써야 되기 지회념 가지시기 여사래 다가는 신기 우종리야 아니 미니 미고 우종 딱 땅장리야 상담에 도우시네 아 니야를 지지 외신에 주야 저 어디에 있어래 아니 되네마 상동 그 수수도 외시르 그 제네마 고미야들이야 아니 류 참반이샤네 손지게 아니 참반이샤시네 마 Komyundu, Kashukuru Pige, Midagwada, Dungyawada, Dame Betendidi, Chiglola Shayundu, Da Nambe Chugabe Namni, Til Digan Lay Muyare, Da Shimurdi. In Denene, Denendevida, Palang Judolia, Sushin to Pige Zende, any Yada Ponshi Namni, Tele Dene, Sin Sichigi, Dingin, the Druyo Induzane, any Zurujigangba, Zurujigangba Shi. 디디기다 초아체니 그다 디디기다 간다 초아체니 아니 즉 대발로서 뭐 디디고 샤는면 나와지기다 떡 전부지기 대서 원봉하다 대서 떡하다 아니 팔라야나 게 샤주야나 뒤 어디서 제디 아니 원건도 제하지 송도와 나 어떤 얘기 람주주디 아주 능규한다 빨리 그 뇌 안에 숭셔버디

0: phaji da kai du sa ji nang ke du sa ji tungo ne so na shin gi tungo gyu ne so na ji ji da kai du dine phaji de yong de gi are ja sang ga chi ne gi pa na de de gi de pa na do lo sa sa na die ring ri ya ko re ne ling ju ya ya de ju sa ne o da du du gi ji den tong be ge be ke du gi da ga da ji che ru du ne yong de ya ji 철우 뒤에 놓다가 나 그 카이 뒤에 있어야 난게 뒤에 있어야 야 이네 난게 뒤에 있어 딱 거시 무디면 내가 내시 딱 거 뒤에 배지 말해 거래 주주야지 자 이네 이메 인도산에 다 뒤찍레 주발라 뒤찍레 주고 숨발라 아니 에 림베 림베 배시니 코 팬 뒤두기다 견도 주대야지 온데기도 와 다 디나 다 레지 치가 주디야 레지 제배 왕게 아니 코 넘버 보고 샹드샹드 주저야지 근데 이럴 때는 이 디두기 패누기 다 그 댄싱에 쳐도 와 다 니나 레레인 거 알아 다 레스 리사네 머시 류마가 레 숙신 뭐 여래 되니 조조도 일에 가는 거 되게 여래 자 근데 이번 이두 산에 다 간다 가시고 그래 디 일에기 야 자와로 때 그 유모로 두 댄지 자 유모 세야 돼 그걸 쓰기 간다 넘버 십에 그 차세 차 되게 여래 다 쓰기 가시고 그래 그게 남도 차다 맨라직 때네 유모살 이용되게 와. 사실 이 메디션은 도우스 싸움 담배이나, 다 샘근 남도 차다 거의 그게 지금 견제지 간에 딱가다 진실로 지기 레니 뒤 왕게 이네 레사는 용두자네 마다고지 되니 용대야. 다 가서를 샘리야 이네 지 가서를 그게 진실로게 르 레버 멤버 그 거를 치지 말라고 해.
1: 但你这样的，这个让生跟那话的写没得，但看到是养大过没用不上不了，养大过没用不，养大过没用不，略略你用不可多了呀？哎，你，捐你用的，养大不略略不买吧？或者，等，到搞笑了不给？哦，就这个的，学么多的，其实老个略略不买的个这个，就这个点呢用的不一定，他过来呢，就这个，但他过来呢搞笑的，什么特别点呢？你用的啊，一定。 가시고르게 其实，乐意玩的，但能生意，因为玩的生土嘛，这个点呢，但他妈那个学养的啊，对吧？那但这里就有没得中文也没得，大概就是中文也没得，啊，他没大概就是中文的，天啊，生没土的点呢，或者生没土的就没土的，就是呢，天能就第一点，或者这个马达我讲的，生土的点呢，第一能就第一，或者太多什么这个。
0: 国家的这边那么肯定用的蛮用的，军等呢，或者或者土木民兵，哎呢，这边那么肯定差呀，你不是也别点呢，用过呀，就差不多啊。在这里印度国，加上，没大规矩，女兵建设所能是这个国家是多啊。但第二呢，啥子他们就动员啊，是送的啊的，到，其实，到再远，不给他，可是，吃不饱了不，什么都啊。 대왕의 중화. 쌤, 가래 모티브 잡았으면, 묘몽고 모티브 잡아. 싹바스는 쪽배 명시해진 인사래. 자다, 싹바스 잡았으면, 쪽배 랩을 붙여. 쌤, 가서 모티브 랩, 묘몽배 랩. 묘몽배 랩의 왕의 중화인데, 아니, 죽고라, 마타고 차이의 인사, 대왕의 중화인 리부디디, 아니, 마타버려. 이제 동해와래. 초와 동해 이미 계시다 말해. 뒤 가다 동해기.
2: Sorry, I forgot something from to translate from earlier, just the conclusion. So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ce in those terms, then you will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eals of Buddhism, which is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impermanent. So anything that is produced by causes and conditions, anything that is a product

0: chigi dujigi shu gejigi jigbe dani imbati ta nga la chigi intellectual sore da intellectual sore da samtang samtang na di kurung yoni tuduwa ta gejigi gyue dani imbaji tong tuduwa gejigi jiga imbaji shen tuduwa ta di shen indi zane ta gyue shiangwaan shimba shi tuduwa ta jir dujigi chu gyue dani jen de tam jia lo 유의 뇽모 세아가 측디 아니 에지 뇽모 봤을 때 뚱이 얼쳐봐 가서 울고 풍도 주고 뚝도 주고 근데 실리하다 뇽모 쓰기하래 자 근데 이제 자네다 근데 지기다 샹왕체 야나 머리 벌지 왜 있나 대원 대장 아니 대회 두 두미시 동해 민들나야 동해기 두 미시방 시장 아니 가서다 냠바 랑쇼를 세제 그래 샹와도 그래야 드디시도 통인도 자네 아니 직스로 더 순환해야 할 수도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네베 짜지고 찌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디다 머리베 샹와자리 용베 샹와자리 삼부지 자연도 아니 지금 민두별로 계약이 전쟁이 용어의 상황적인 미두의 풍부디 다 맞잖아 다 기본적으로 민두가 상황적으로 시작해야 시도가 다디 아니 둘이 다 세트야 여드네 아니 자주 쇼가 쇼요리 대체 연주 최상주 동시에 다음에 봐 세하게 계시되기 아 다도 준비 준비되 凶差不起来的往生不起来的这里呢过去到的准备落一步去现在的站呢他来讲点什么没多少么就落下那么多所以这里呢就站呢冬天拆退下去年龄的碰碰的拆退下去落去过来了是吧所以这里没研究啊刚才提醒不到来冬天冬天来的大明松是在这里的 가시오르게 제가 돈득을로 내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동에 동해련에 담이송 쓰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 제부디 타르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 년월의 풍부도 줄지기 레년디 세바지 총나 년부지에 또 이제 세바지 총나 땅도 대화래 삼바지기 로실레유도 타와던 이걸로 리도 와.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ization of suffering will lead th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f we reflect deeply upon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0: jala mudi bala sobe drawa da kurwe kundu dagbe yin mebe chabra dawa da sidi mudi bodi per dumda ma wal sha sobe dibe dumda ma mengegi ige tegi anda chalba da yangme da mutu san de yoba da chinji log dawa zbo ma yin ba ma do ba ra je de de je ba da ma do mer ba ma do ba mer ba shang wan de yoba oda de zhe de jia shu men ro a cheni de da gi rig ji gi da jia wan ge ji han ma ba ra de de han ro de de gi gu ru wa da yang da du zhun de ma we da phung bu le tuan xin de da yue ba da de de gi da zhuo wa da gu ru we gun du da be 예매베 체베 따와다 딱발로 쏘고 예벌 따와 니스 다 풍물에 된 셈베 다 뜨지 랑어 딱바다 쏘베 제대로 직부다 군을 켜바다 제대로 아니 다 켜버 제대로 된듯이 예벌 따와 니 빼나 타발로 주도 통하신도 때는 매버지레스 통하신도 매제스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뭐래 당연히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용어전부 시 두 차로 당했어 다 가시 우리 그게 수제 애니 차로 다 제스 주바 그거 간다 애니 그게 차제 딘주 너나 그게 찾았어 네 참이 참이겠다 변비 뒤처로 재수 주어 싸네 이니 치인 중원시 남산 대바당 낭 남벌 시에바니 대한 탑으로 이겨봐 따신 딘주이겠다 더주 대당 아니 람 고미운드 파괴 댐바시 관배 댄시는 죽도 추신도 죽네 전인접을 남은 관배 림기 제부 림기 제부 나바신 주바 이노스다 균수로 소배단 제부시 주바 이노 소인바래
1: So we now read from the text And so then now the section on the Buddhist path vehicles begin. So we read, the path that transcends the world too consists of two categories. One, the dialectical vehicle, and two, the indestructible vehicle of Vajrayana. The dialectical vehicle in turn is threefold. One, the vehicle of the disciples. Two,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And three,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s. And of these, the vehicle of those who have, of these,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disciple is as follows. So here it refers to the lesser vehicle, philosophical views of Saravaka. And their view is explained in the following. They maintain that the nihilistic view, denying everything, and the eternalistic view, asserting the existence of eternal realities, which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s and so on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are as untrue as perceiving a coiled rope as a snake. So here the nihilistic view refers to the standpoints of such as the unreflective and the materialists and the nihilist who on the whole reject the notion of life after death, pre-existence and so on. And the eternalist view here refers to the belief in eternal enduring self, independent self that we spoke about. And so the disciples' vehicle, those who adhere to that philosophical viewpoint, maintains that these kind of postulates, which are, rejection of rebirth and so on, which constitutes denigration, and belief in eternal self and so on, constitutes a form of reification. These are as untrue as seeing a coiled rope as a snake. And then, having explained what their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트 표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딱 멘트 표현 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 넘는 말이야.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여 사람이 봐요.